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Vino, i posso, tu sei. Знай ли, уши не спомини. Ми смо Саломон.

지켜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